0: 박아고 숭박 뭐
1: 모르는 길 랑카위 안 하는 게 낫다 무사부니 바바 뭐 낫다고 이닝만 그랬지 뭐 와라 가만하고 야시네
0: 바
1: 공막 아무 말라는 오프라 뭐 막웅딱 가랑 아 가살아 와용 가시 심무가 받아
2: 너 가만 또만
1: 아이 밤에 고땅 받아 뭐가 이래 보로 날랑 가위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사돈 이스토리랑 바다 보게라!
2: 안 나로! 어, 죽을 거 안 나로! 빨리